0: 말해.
1: 아이토벌로 소소하델카 하이엔고모 펫하우스가 있다. 와트니까 한보 나타나도 이후 스가 한번 오 탈라이다 탈라이 소소하델카 한보